0: 공인 다 시작이 났다는 민 제베 어찌언 나베 이분 데리디까요?
1: 어찌라 로이 가가와긴 봉아 칸니 어찌라 에너가로 와긴 데다이한
0: 엥 공인 다 시작이 났다는 민 제베 어 공인 다 시작이 지언 나베 겐나 다크 나라나 에팅 인터내셔널 코스토 클린업 앤 월드 클린업 데이 본 공인 지오타파니 하레테 메토 지언 나베 에파닌 코메루야 가투아리디 Ari pahara yai te pimer wai wa pongin te ptempa. Pong ai kai arang ka hawai, pas kawing ai kai ka te imetuan, tararuan, arota panin. Pena te imetuan isak men naramakurin ka pera ara. Hawai kin ka mengen in na kia ha.
1: Oka matai ya kiri pasit te tai yai, inanin nobisin tararuan, jota parin. Nanapu kameru na kontokon pong, te pimer wai yai pongin te ptempa.